0: 아니야. 우선 한 명만 보내고 여우서대와 연락된 게 확인된 다음에 그때 통신기를 들고 내려간다.
1: 네.
0: 아 그리고 여우서대가 요즘 무슨 작전 있어?
1: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땐 놈들이 방송국을 공격할 거라고 했습니다.

0: 정보. 큰 전투를 앞뒀을 때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1: 그 말씀은
0: 놈들의 주의를 끌면 안 되니 먼저 출발한 대화한테 여우서려와 만나면 첩보대 전차의 작전을 협조하는 것 외에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고 전해.
1: 네, 알겠습니다.
0: 가봐.

0: 아직도 못 고쳤어?
1: 네, 정폭기가 타버렸는데 부품이 없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0: 부품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상부에 중요한 정보를 보고 드려야 된단 말이야.
1: 적군의 통신기에 있을 겁니다.
0: 적군의 통신기라면 다 사령부에 있을 건데 거기 수비 심해. 너 지금 이거 말이라고 해?
2: 장대감님, 저 돌아왔습니다. 방송국 상황 파악 완료되었습니다.
0: 얘기해봐.
2: 인원은 총 5명이고 여자 3명, 남자 2명이었습니다. 매일 밤 7시면 주둔지에서 방송국으로 출발하고 8시 반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한 10시쯤에 방송을 마치고 다시 걸어서 주둔지로 돌아갑니다. 방송국의 위치는 전방 3호 주둔지 뒤에 100m 내는 갱도 안에 있고 2명이 밤낮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0: 여기 주둔지에서 방송까지 얼마나 멀어?
2: 네, 여기 한 5km 정도이고 중도에 매복하기 적합한 곳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권총을 쥐는 거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에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요즘 우리 소대에 피해가 너무 커. 적군 수비구역 내에서 작전하는 거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게 좋아.
2: 하지만 상부에서 조속히 방송국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그래도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돼.
3: 참대장님, 확승기 안에 우리가 찾는 부품이 있습니다.
4: 任务分配呢就这样了，大家都记住了。记好了，记好了。马上分头通知，参加行动的各部队，做好准备，明天早饭之后出发，在指定位置开始搜索。是。如果还有什么问题的话，你们可以向赵科长问请示。老赵，具体的行动由你来负责。别，还是听梁副参谋长。这本来就是你们保卫部门的事儿，我呢就是来支援协调的。
5: 再说了，我这刚回来，还有很多事情要了解熟悉，你就别客气了啊！赵科长，你报告，梁副参谋长，参谋长让您过去。
4: 好，我马上过去。你们看看，我说的没错吧？老赵，这就交给你了啊。
5: 好。
6: 哎，科长。
4: 嗯，你说。
6: 要不要我告诉你文干人他们驻地的位置？我是做什么工作的？我需要你告诉我吗？我一到势力我就搞清楚了，这要不是身不由己，我第一个就冲锋过去了。行啊。
0: 오늘 밤 통신병과 수비병을 제외한 모든 대원은 작전에 참가해. 방송국 습격하고 확성기를 탈취한다. 그리고 8명 방송국 주둔지 공격한다. 여기 방송원 제하고도 많은 군관이 있을 것이다. 성동격서 서로 협력한다. 확성기 탈취 작전은 최대한 은밀하게 진행하고 주둔지 공격은 최대한 요란하게 진행한다. 이제 구체적인 임무를 배치한다.
7: 대략 상황은 就是这样，回头找时间咱俩再沟通，啊。
4: 行， 有关问题我都记下了，今天我回去之后就开始去各团了解情况和他们的意见。今天？
7: 你看看表，这都几点了？天马上就要黑了。去看看文杰吧，他7点左右就要出发去前线广播了。
4: 是，韩立参谋长，小的心疼您啊。嗯，气广播个事，毛不要搞得咱们神秘嘛。
8: 出来了，出来了。副参谋长，
9: 副参谋长，
4: 麒麟鬼，你怎么在这儿？
9: 哎呀，科长，我可算见到你了！听说你回来，全连都要来看你。

0: 없어졌지만 노력해. 적을 소멸하고 확성기 해사.
1: 남북인민의 평화 의지를 무시하고 교전 작전에 타결을 제재하여 남조선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상봉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꿈을 다시 한번 물거품.

0: 있어요, 이성이.
1: 누구요?
0: 이성이요.
1: 이성이, 무슨 일 있어?
0: 아버지, 빨리 여기를 피해요. 오늘 작전 실패해서 전서 도망쳐 나왔어요. 모든 대원들이 사살되거나 아니면 잡힌 것 같아요. 장잠님도 활을 맺지 못한 것 같아요. 놈들이 분명히 벌을 잡아서 연행을 알아내고 이곳으로 찾아올 것 같아요.
1: 너희들 간 거지, 너?
0: 중공군들이 사람들을 끌고 간 데를 봤어요. 분명히 들킨 것 같아요.
1: 그럼 빨리 준비해서.

0: 好，给你送。真走了，冲你了。
1: 지팡이도 내놔라.
0: 너 여기 왜 왔어?
2: 너네 여우소대 대원들이지?
0: 딴말 말고 말해. 너 누구야?
2: 나 흡표사단 첩보대대 서소우이다. 너네랑 연락하러 왔다. 당대장님이 계시지. 만나게 해달라.
0: 당대장님이 네가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분인 줄 알아? 신분은 어떻게 증명할 건데?
2: 증명서류가 있다.
0: 보여줘봐. 무슨 힘으로 받고 여기 왔는지 얘기해. 그리고 우리 왜 찾아온 거야?
2: 그건 장 대장님을 만나서 내가 말씀 직접 드리겠다.
0: 너 다리 왜 다쳤어?
2: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다가 다쳤다.
0: 낙하산? 몇 명 내려갔어?
3: 나 혼자다. 연락이 닿으면 사람들을 몇 명 더 보내서 통신기도 가지고 올 거다.
0: 통신기는 금방 소리도 할 거야.
2: 그럼 잘 됐네. 통신기를 통해서 내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새 연락 채널, 호출번호 그리고 암호 내가 알려주겠다. 너네 비밀 동굴이 있지 않아?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1: 대장님!
4: 이분은 우리 장대장이시다. 도대체 여기 와 왔는지 말해봐.
5: 얘가 장대장이야. 말해봐.
2: 아이고, 장대장님이시구나. 드디어 뵙네요. 제가 꼭 전해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0: 멈춰, 순털아. 가방 안에 있는 물건 내가 꺼내겠다.
1: 잡아, 잡아!
6: 와, 날 놀아보.
7: 에이, 또 뵈, 또.

0: 누가 이거를 꺼내라 했어? 어? 나는 이 물건만 보면 화가 나서 뭐 칼로 사람 찌르고 싶어.
1: 어, 근데 왜 아직까지 간직하고 계세요?
0: 해방되는 날까지 들고 있다가 소화 21년 내 땅과 재산을 뺏어간 놈들과 결판 내는데.
1: 아버지, 근데 왜 저랑 얘기 안 하고 돌아오셨어요?
0: 아이고, 네가 잘까 봐 잘 줄 알고 천천히 내려왔다.
1: 아니, 그래도 연세가 얼마신데 돌멩이만 던져도 제가 들을 수 있어요.
0: 걱정 마라. 젊은 시절에 계속 다니던 길이라 잘한다. 여긴 위아래 다 절벽이라서 아무도 위로하는 법을 모르고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아는 사람도 없다.
1: 아버지, 아니 우리 남쪽으로 가서 살아요. 제가 보기엔 국군이 여기까지 오기 힘든 것 같아요. 중공군과 북공군이 세력이 더 강해졌어요. 미국군도 더 이상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0: 네가 뭐 안다고. 남으로 가면 나는 알거지야. 내 집, 내 땅 남쪽으로 가져갈 수 있나?
1: 안 되면 저라도 먼저 남쪽에 보내주세요. 제가 자료

0: 를 잡으면 아버지를 모셔갈게요.
1: 나도 널 빨리 그쪽으로 보내고 싶어. 어찌든지 우리 이 시대를 이룰 사람은 있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안 돼. 내 마을에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 나가기만 하면 바로 잡힌다.
0: 정 안 되면 버처분으로 습격해서 옷을 구해야겠어요.
1: 혼자는 안 된다. 나는 나이 먹어 도움이 안 되고 너 말고 또 도망쳐 나온 대원이 없었어?
0: 저희 쪽은 저밖에 도망쳐 나오지 못한 것 같고 장대당 쪽은 연락신호가 없는 거 보니까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급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